아마카르 체보고 버럭 달랑만이 미싱이 통고 스페셜 엑지큐티브 폴리스 니 체보 달랑 자기 통고 아르본나로 다티 다르카 자니 자니 피에서 통이보 레이마노 바데케 다우 줄라이 데브라마 바이레 잡자르 잡노 크나레

당국대 북극서 저라 탄거 저라니 타요 저라 파요 탄거 빈 타요는 타나이 아 진이 저라보 파이타 파지엄 파이소 파이카 파디하게 힌디 토케 딜하이 툼하라니 어르 사몽 바이티니니 판다노 파리 라이시노 어라 코랑 콜카 알카이니 타이 코마르 사노 감통디 부뇨 감통나디 파네 판다오테 우샤노바이 마라이나 코코자르 딘바가 승치투 어르 사몽 탄데 탄데 하게 카나